그런데 누가 우리 아이를 왜 수일이 가져간 거지? 왜 가봤어? 빠사산이 그 무지 차야 어디 구원데 여보만 반지 왜 봤어? 그만큼 아니면 달려 왜 가봤어?